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가끔 기대어 쉬어가길 소화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복철 캐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 주세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모여서 조상께 제사도 지내시고 또 산소도 다녀오셨는지요? 형제끼리 간만에 좋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또 며칠이 지나면은 10월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좋은 일만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구협회 김동현 회장을 모시고 한해 농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주에 열린 기아 타이거즈 두 경기와 신인 드래프트 결과 그리고

0: 고고 스포츠 전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북 특별자치도 경기단체 중에서 농구협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회장님 모셨는데 매우 젊으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예.
0: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체격이 아주 키도 크시고 어깨도 딱 벌어주시고 그래서 야, 이 농구협회 회장님은 다 저렇게 좋으신가? 어떠세요, 기분이?
1: 아,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하고 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0: 네.
1: 좀 이렇게 체격이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 그 스포츠를 따라가듯이
0: 그렇죠,
1: 저도 자연스럽게
0: 그렇죠. 네, 네.
1: 농구하는 체격이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뭐 사실 농구가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체력이나 정신력 그리고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격을 보니까 농구 포지션 중에서 파워포드 현주엽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회장님을 우리가 사전에 만나봤잖아요.
1: 예, 예.
0: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현주엽 같지 않다고.
1: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0: 네.
1: 우리 캐스터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파워포워드를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금은 좀 많이 하진 않지만
0: 네.
1: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0: 네.
1: 사실 어릴 때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도 꿈을 꾸면서 뭐 현주엽이나 현주엽 선수나 뭐 찰스 바클리 이러한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농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협회를 운영할 때도 단순히 뭐 좋은 선수를 만들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농구를 즐기면서
0: 네.
1: 기본기를 갖추고 좋은 인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오니까 저희 모교에 농구팀이 있더라고요.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유니폼을 입고 네. 농구 러닝슛, 패스, 막 슈팅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
1: 남중 나오셨어요?
0: 아니요, 전주북중이.
1: 아, 북중 예전에.
0: 예, 북중이 옛날에 농구가
1: 예,
0: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1학년 2학기 때 농구 선수로 지원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농구 그걸로 그냥 아웃 하고 농구를 못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시는 순간에 아 젊으시고 체격도 있고 그래서 농구와 인연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했습니다. 협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셨는지
1: 제가 작년 25년이죠. 25년 1월에 제 통합 3대
0: 네.
1: 농구협회장에 당선이 되고
0: 네.
1: 제가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명예나 타이틀보다는
0: 뭐
1: 전라북도 농구 발전에 조금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로 해서
0: 네.
1: 지금까지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년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농구 협회 회장님으로서.
1: 제가 농구 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0: 네.
1: 원래는 사실은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단계를 거치셨네요. 전주시
1: 예,
0: 농구협회장을 하시고.
1: 예, 예. 뭐 6년 전에는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하고 이제 작년에 해가 바뀌면서
0: 네.
1: 다시 선거를 해서 제가 네.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시에서 했을 때랑 도에서 도 농구협회장 하는 거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0: 그렇죠.
1: 예, 도는 조금 더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나 그러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1년 9개월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농구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협회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잘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어떤 조직?
1: 저희 농구 협회는 크게 전문 체육과 그리고 생활 체육 그리고 각 시군 협회들이
0: 네.
1: 함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정도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
0: 네.
1: 그다음에 성인이나 동호회를 통한 그리고 클럽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팀들, 그리고
0: 네.
1: 요즘에는 3대3 그러한 3x3라는 그 농구 그러한 팀들도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각 시군에 농구인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0: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런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을 운영하는 협회가 각각 있었다가 통합이 됐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그 규모가 좀 뭐라 볼까요? 방대해졌다고 할까요? 크게 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0: 전문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된 지가 지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0년 네네. 차고 네네. 10년이면은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
1: 네.
0: 그러한 협회 운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뭐 대한 체육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1: 네.
0: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농구 대표팀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1: 그렇죠.
0: 이러한 것들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큰 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선수가 10년 전부에 가령 통폐합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끌고 갔다면 그 선수들이 그때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그 운영 체제에서 그 적응하고 있는 성장하는 그런 선수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0: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뭐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예전에는 엘리트 부에만 있었고 뭐 사회인 뭐 스포츠 클럽 선수들은 스포츠 클럽만 있었는데
1: 네.
0: 이게 공존하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1: 네, 네.
0: 농구하는 인원도 더 늘어났고 조금 더 자율적인 인재 발굴이 자연스럽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사무국장 전북 농구협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일선의 코치 아닙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1: 이 코치님.
0: 예, 예. 이병영 예, 사무국장.
1: 네, 네. 그분이 이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순수한 동네 농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동네 아는 그 어린이들 또는
0: 예, 예.
1: 청년들을
0: 학생들, 예.
1: 학생들을 관심 있게 본답니다.
0: 거기
1: 인재가 있는지.
0: 맞습니다. 이게 농구도 예전 같이 인기가 네. 막 높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1: 네네.
0: 이제 학생 수급이나 이 전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아마 이병영 사무국장이 그러한 의미에서
1: 네네.
0: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이병영 코치 감독하실 때 그 남중에서도 운영 저 코치 감독하시고 초등학교 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발굴해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주 뛰어난 지도자고요. 지금은 제가 협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1: 네.
0: 저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원고를 진문지를 25가지인가를 줬더니 뭐 리포트를 써야 되냐고. 아무튼 준비를 참 잘하시는 사무국장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압니다.
0: 예.
1: 자,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전북 농구 협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0: 올해는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되는 해인데요.
1: 네.
0: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1: 네.
0: 협회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 아.
0: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보려고 도전을 했고
1: 네.
0: 사실은 뭐 많은 체육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농구가 도민체전을 출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1: 아, 도민체전에
0: 예예. 예.
1: 그래서 종목이 없었던 건가요?
0: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1: 네.
0: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농구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이제 그러한 8개 지역에 협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 종목을 이제 집어넣는군요.
0: 예, 그래서 네. 올해 도민체전의 시범 종목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1: 네.
0: 일단 그 목표를 하나 이뤘고
1: 네.
0: 그리고 작년에 기전여고 농구부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기전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1: 네.
0: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창단해서 한번 더 기전여고 명문 기전여고를 살려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1: 네.
0: 올해 기전여고가 전국체전에 올해부터 출전을 합니다.
1: 어허, 다행입니다.
0: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뤘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와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1: 네.
0: 기전여고 농구부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전 대학교에 야구팀이 있거든요.
0: 예,
1: 축구팀도
0: 예.
1: 있고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뭐 총장님이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농구도 기전이 같은 재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전대학교, 기전여고 같은 재단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저도 같은 재단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1: 아무튼 예. 그 이사장님이 관심이 굉장히 스포츠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0: 많이 내가 도와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문 체육 경기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 주시죠.
0: 전문 체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팀, 특히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네. 그러한 그 전문 체육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쪽에서는 선수 수급, 선수 수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네. 과제 속에서 지금 도체육회나 교육청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네. 도체육회에서 하는 꿈나무 선발 대회라든가 네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뭐냐 경기력 강화에 도움되는 많은 장비 지원이나 훈련비 지원 네네.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그러한 대외 협력 이러한 부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극적인 훈련비 지원 그리고 그렇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네. 거기에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네.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회는 또는 각 경기단체는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이게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지난 5월에 이제 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0: 예, 저희 그 체전 같은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네네네. 부산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네. 남중부에 특히 이제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남중부, 지금 전주 남중이 네.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결승에서는 전주 남중이 인천 안암중에 69대 59로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는데요. 네. 결승에서는 서울에 있는 용산중을 만나서
1: 명문이죠. 농구의 예, 뭐 명문.
0: 저희
1: 용산중.
0: 남중도 잘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뭐 그날 좀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아쉽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로 명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남중이 농구를 잘하게 되면은 전주고등학교가 혜택을 받고 또 남중이 잘하려면 전주 송촌초등학교가 잘해야 되고 네네. 그런 인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맞습니다. 지원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표선수 선발은 다 끝났겠고 지원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0: 예, 뭐 저희도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네.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그렇죠, 제주도 그렇죠. 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농구로 남고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고등학교, 네. 여고부는 기전여고, 네. 그리고 대학부는 우석대, 네, 네. 그리고 일반부에는 3대3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3대3 전북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4개 팀이 이렇게 출전하고요. 네. 전국체전은 이제 학교 이름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그렇죠. 그러한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대3 농구 얘기하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아직 아무튼 남자 우리 대표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처음이죠. 우승은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0: 저번 지난 대회 때는 은메달을 땄었고요. 네, 이제 이번에 금메달 처음 땄습니다.
1: 아, 스피드하고 그 장신 중국 선수라고나 중동에 있는 선수라고 붙는데 네. 하나도 밀리지 않고 스피드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0: 저도 이제 3대3 농구가 이제 네. 막 좀 정식 규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주고 패스를 바꾼 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원패스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 공을 바로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보셔서 알지만 그 나무 후루링에서 하는 그런 코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 화려한 조명들과 그리고 그 야외 코트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주변 환경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예, 그 게임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0: 그리고 이제 정식 농구에서는 2점하고 3점인데 거기에서는 1점하고 2점이에요.
1: 그렇군요.
0: 2점 슛이 1점, 3점 슛이 2점. 그래서 3점을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이 우승을 많이 하고
1: 그렇죠.
0: 시간은 10분이지만 우리 팀이 만약에 21점을 먼저 넣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21점 내기
0: 그래서 예, 그래서 박진감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존의 농구보다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구보다도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을 짧게 하고 득점으로 끝나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0: 맞습니다.
1: 농구보다.
0: 예,
1: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회장님께서 예. 이제 일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체전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때요? 그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팀 구성하시기에.
0: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1: 네네.
0: 대표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 네네.
0: 운영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러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는
1: 네.
0: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1: 네.
0: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러한 지원을 만들고 이제 이러한 팀들을 이끌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3대3 농구대회에서 이제 우리 남자팀이 우승, 여성팀은 동메달, 그 다음에 농구 경기는 남녀 다 아시아 재패.
0: 예,
1: 아주 뭐, 농구, 대한농구협회 경사 났어요. 경사.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소년들의 그 생활체육 농구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0: 이게 저희 농구협회에서 앞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농구를 잘하는 학생을 한두 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들이 농구를 체험하고 그러한 농구의 인원수들, 그 농구하는 그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1: 네.
0: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그리고 지역의 체육 시설이나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연계를 해서 농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라고
1: 네.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엘리트 체육이 이제 학교 체육에서 클럽 활동으로 클럽 체육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 야구를 보니까 팀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구 협회도 좀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도 없잖아 좋은 방법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0: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1: 네.
0: 특히 스포츠 클럽 전환이 필요한 연령대가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초등학생들은
1: 그렇죠. 네.
0: 부모님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1: 네.
0: 사실 학교 체육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1: 네.
0: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1: 네.
0: 여자 초등은 상당히 그 선수층이 좀 빈약한데요.
1: 그렇죠.
0: 그러한 이유로 스포츠 클럽 전환을 해서
1: 네.
0: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농구에 접하고 거기에서 선수 인재나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농구 인원의 저변 확대를 꼭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견 회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0: 저는 지금 그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1: 네.
0: 체육학과에 지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거나 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냐 체육 뭐 대한 체육회라든가 이런 체육회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해서 실기
1: 네.
0: 지도를 해서
1: 네. 네.
0: 체육학과
1: 어허.
0: 체육학과에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참 특이하네요.
0: 예, 미술이나 음대처럼 저희도
1: 예. 전 체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0: 예.
1: 회장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도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체육 대학 입시 학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지요?
0: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보는 실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캐스터님 어렸을 때 하셨던 체력장 같은 거.
1: 있죠.
0: 예, 예, 그러한 뭐 예. 제자리 멀리 뛰기, 그렇죠. 그다음에 공 던지기, 뭐 100m 달리기, 턱걸이. 뭐 그거와 더불어서 뭐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모든 종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1: 그만큼 전문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네요. 네네, 직원이 맞습니다. 많으시겠네요.
0: 직원들은 이제 제자들로 거의 다 구성돼 있어서요. 네네. 서로 이게 가르치고 졸업을 하면 또 저의 뭐냐 학원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1: 체육대학 입시 학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현재 농구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녀 초등학교의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0: 남녀 초등학교는 전주하고 지금 군산에 나눠져 있고요.
1: 네.
0: 전주에는 송천초 남자 학교 그리고 서일초 여자 학교 그리고 군산에는 서해초라는 남자 운동부가 있습니다.
1: 네네.
0: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송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의 그 젖줄이라고 할까요?
0: 예,
1: 거기서부터
0: 예.
1: 이제 성장을 해서 진학을 맞습니다. 하고 서해 초등학교도 그렇고 서일 초등학교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중하고 여중의 경우는 어떤지요?
0: 남중하고 여중이요?
1: 네네.
0: 중등부의 중등부.
1: 네네네.
0: 중등부는 전주에는 남중 그리고 기전중학교.
1: 네.
0: 여자부는 기전중학교가 있고요.
1: 네.
0: 군산에는 군산중학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1: 네네. 군산중학교가 군산고등학교 농구 팀을
0: 맞습니다.
1: 지원하잖아요.
0: 예예.
1: 그
0: 연계학교입니다.
1: 네. 요즘 군산고등학교하고 군산중학교가 조금 농구가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성적 뭐 재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0: 거기도 사실은 이제 협회 군산시 농구협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들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농구협회장이 바뀌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초등부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전국 소년체전은 군산에 있는 서해초가 서해초가 출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네네,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그 실력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주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등부는 근황이 어떻습니까?
0: 고등부는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윤병아 코치라고 프로농구 선수 출신이 전주고등학교 목요 출신이고 그 코치님의 지도하에 매년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1: 남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전주고등학교.
1: 아, 전주고등학교. 네, 네, 네.
0: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 네, 네, 네.
0: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연속 3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그 좀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0: 뭐 이 점은 워낙 뭐 회자가 된 그러한 사건이어가지고요.
1: 네.
0: 뭐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전국체전에서 80회, 81회, 82회
1: 음흠.
0: 3연속 연속 금메달을 땄었고요.
1: 네.
0: 그때 주역이 아까 그 전주고등학교에 있는 윤병아 코치가 이때 이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전주 남중에 있는 김학섭 코치님도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명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이때부터 발판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내 성인 클럽이 37개 팀, B클럽이 18개 팀, 유소년 클럽이 10개 팀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데 협회는 아무래도 협회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저희 협회에서는 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이러한 클럽 팀의 그러한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만족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외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타도의 클럽 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클럽 수를 좀 한다면은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은가요?
0: 지금 그거는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1: 네.
0: 많은 지역은 좀 많이 있고요.
1: 네.
0: 또 없는 지역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클럽 활동 중에서 이제 3대3 농구가 활성화가 돼서 이번 그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좀 그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이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예, 뭐.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장소가 그 3대3 농구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만들어지고 또 철거하고 네. 뭐 이렇게 행사에 따라서 그러는데 훈련장 인수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성이나 이런 데가 좋은 장소가 네. 매우 중요한데요.
1: 네.
0: 이러한 부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1: 네.
0: 뭐 기관이나 그리고 타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농구협회 회장님으로서 나오셨는데 이제 도민과 농구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0: 예, 예. 전북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도민과 많은 농구인들께 뭐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저희 농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네. 만들겠습니다.
1: 네네.
0: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성인들은 생활 속에서 농구를 즐기며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농구협회의 목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전북 농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동엽 회장님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이 농구협회 일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 네네.
1: 기타에도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0: 예,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아무쪼록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 농구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저 들어가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네. 27년도 그러니까 2027 KBO 신인 드래프트가 마감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이겼습니다.
1: 네. 본부장님 시간 되시죠?
0: 오늘 점심 그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막 얘기를 하려고 얼굴을 보니까 아, 네. 오늘 점심을 네.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네. 잘 됐네. 저 직원님들도 다 가시라고. 근데요. 직원님 한 분 계세요. 네. 본부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뽑느냐 네. 야수를 뽑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내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야수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 감독님도 야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찍어버리는 바람에
1: 참 이번엔 좀 이례적이었죠.
0: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우선 11명의 선수를 지명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1: 이번 기아 드래프트를 보면 네네. 김도영 이후까지 생각한 드래프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라운드 전체 3순위에서 이호민 선수를 선택을 했죠.
0: 네.
1: 단순히 현재 전력이 아니라 네. 기아의 앞으로 5년, 10년까지 생각한 선택이라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투수보다도 그 1라운드에 뽑힌 이호민. 경남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선수의 체격이나 그다음에 성적을 기록을 보면 탐을 안 낼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호민 선수는 186cm에 94kg의 네. 우타 거포 내야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루수를 하다가 올해부터 3루수로 전향을 했는데 네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타력과 컨택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4번 타자로 뛰었거든요.
0: 네.
1: 7타점 네. 그리고 5득점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만 기대하는 거포라기보다는 강하게 치면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여기에는 이호민 선수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1: 네네.
0: 김도영 선수가 지금까지 하는 기록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일본 야구나 메이저리그 쪽에서 손을 뻗을 것이다. 특히
1: 그렇죠.
0: 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젯밤에 이겨서. 네네네네. 그러면 김도영 선수는 군대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외국에서 저는 이 뉴스 나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연락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기아는 이호민이라는 야수 내야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1: 그렇죠. 저도 그런 상당히 그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기아가 앞으로 김도영을 유격수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루에 새로운 경쟁자가 필요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김도영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0: 네,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상황에서 이호민이라는 우타 거포 내야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물론 프로에서는 고교 때와 다른 야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3루 수비 적응과 타격 적응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0: 네네. 근데 저 3라운드에서 노민혁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또 청룡기에서 뭔 상을 받아도 오관왕입니까?
1: 네.
0: 아, 그렇게 선수 없어요?
1: 재밌는 선수죠. 네.
0: 아니, 네. 그렇게 선수가 없어요? 네. 야, 이렇게 몰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1: 이 네. 선수가 청룡기에서 5개 부분을 석권을 했는데
0: 네.
1: 타격, 타점,
0: 네.
1: 그리고 득점, 네. 홈런, 도루까지
0: 네, 네.
1: 이 오관왕을 석권한 부분은
0: 네.
1: 참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빠른 발까지 가지고 있어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선수는 프로에 와서 한 포지션만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팀에서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멀티플레이로 키워볼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보면 되고요.
0: 네.
1: 유호민이 힘과 장타라면 노민혁은 스피드와 기동력까지 갖춘 내야 자원이라는 점이 새로 다른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네. 자, 투수가 2라운드에 곽병진 그리고 4라운드에 이종구를 뽑았어요.
1: 네네. 네. 이 부분도 기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0: 네.
1: 곽병진은 191cm, 95kg의 우완 투수이고요.
0: 네.
1: 140kg 후반대 빠른 분공과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대졸 선수이기 때문에 고졸 선수보다 프로 적응 기간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4라운드 이정걸 선수는 역시 우완 투수인데 두 선수 모두 당장 1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기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불펜 문제를 계속 고민해왔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우완 자원을 확보한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0: 네.
1: 첫째 상위 라운드에서 즉시 전력감 내야 자원을 확보했다.
0: 네.
1: 둘째는 우완 투수는 즉시 전력감과 미래 자원을 나눠 가져왔다. 그리고 셋째는 포수 5라운드 김선빈, 11라운드 유재민을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0: 네.
1: 결국 특정 포지션 하나만 몰아준 게 아니라
0: 네.
1: 현재 기아의 전력과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춘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재미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1: 네, 네, 네.
0: 김선빈, 제2의 김선빈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세상에 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0: 너무
1: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죠.
0: 그러니까.
1: 네, 현재 기아의 김선빈 선수와 이름 한자도 똑같고
0: 네네.
1: 생일도 12월 18일도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0: 네네. 네,
1: 현재 김선빈 선수가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3순위로 기아 입단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 들어온 광주일고 포수 김선빈도 전체 43순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야구가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이걸 만들 수도 없고.
1: 그러게요.
0: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김선빈, 현재 있는 김선빈 형이 이 선수를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1: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부분.
0: 그런 동생이, 그런 후배가 온다는 것은 네. 본인도 놓아줘서는 안 돼요.
1: 이제 그 훈련이나 네. 이제 그 같이 운동장에서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렸을 때부터 선배 김선빈 선수를 그렇게 동경했다고요?
1: 네.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0: 네. 네,
1: 더구나 광주일고 출신이잖아요.
0: 네,
1: 지역 야구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아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꿈일 텐데
0: 네네.
1: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0: 네.
1: 이제부터는 김선빈 선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자기만의 김선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나 군산상고 출신 또는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1: 네네.
0: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선정이 됐죠?
1: 네네.
0: 네.
1: 전북 지역 고교 출신 3명이
0: 네.
1: 프로 이번 2007년 프로에 지명을 받았었는데
0: 네.
1: 전주구 투수 성재우 선수가 하나 5라운드 전체 49번째를 받았고요.
0: 네.
1: 인상구 투수 지민혁 선수가 기아의 그라운드 83번째 지명을 받았고
0: 네.
1: 그리고 군산 상일고 투수 방재상 선수가 SSG 11라운드 108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세 선수 모두 투수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0: 네. 그리고 뭐 지난해엔 또 전주구 출신이 5명이 배출이 돼가지고 1라운드에 뭐 선택이 됐었는데
1: 네, 전주구 대박이 난
0: 작년에 그랬었죠.
1: 네, 작년에 대박이었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군산 상고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 상일고죠.
1: 네.
0: 군산 상일고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고 또 인상고에도 그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야구 얘기, 드래프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9월 23일 수요일에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0: 네.
1: 2대 2까지 팽팽하게 갔고
0: 네.
1: 기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0: 네.
1: 저는 이날 경기를 9회 끝내기 안타를 맞아서 졌다기보다는
0: 네.
1: 팽팽한 경기에서 먼저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게 아쉬웠던 경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네일하고 올러 선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애를 타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아주 이 두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올러가 또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단
1: 네,
0: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올러는 이날 6이닝 2실점 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런 평평한 경기에서는 선발 6이닝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이날도 올러는 승훈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0: 네,
1: 잘 던졌는데 승리를 못 챙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0: 네.
1: 최근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아가 그 당일 경기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1: 네, 저는 7회 이후 공격을 꼽겠습니다.
0: 네.
1: 2대 2 된 순간부터 한 점 싸움이었거든요.
0: 네.
1: 이런 경기에서 상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 점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아가 그 한 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0: 네.
1: 결국 마지막에 두산에게 한 방을 맞았습니다.
0: 네.
1: 야구에서 이런 경기를 흔히 한 점의 무게가 가장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하죠.
0: 자, 그런데 마지막 9회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1위 선수가 말이죠. 사실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위 선수에 대해서 마운드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가급적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위 선수도 유튜브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데 따니까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저는 이날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이의를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0: 네네.
1: 이의리가 마무리로 자리 잡으면서 불펜도 많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특히 7월부터 보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다만 아직 안성형 마무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수만의 원인이 아니고 그날 경기는 이제 9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은 인류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 타자하고만 그냥 계속 투수와 포수가 했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네. 2사 1루 안재석 타석에서 투수와 포수가 타자에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 타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네.
1: 그 사이 강승호와 이루를 너무 편하게 도루를 했죠. 이의리가 이중키킹을 하면서 구위와 제구가 좋아진 건 분명히 장점인데
0: 네.
1: 반대로 폼이 커지면서 주자 견제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타자만 보면 안 됩니다.
0: 네.
1: 주자까지 같이 묶어 놓아야 하고요.
0: 네.
1: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었다.
0: 네.
1: 그죠?
0: 네.
1: 주자 도루하지 않았을 시 앉아서 끝내기로는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0: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안재석과의 승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렇죠. 안재석이 경기 후에 최근 안타는 나오지만 빠른 공 대처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2사 2루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0: 네.
1: 이의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150km대 빠른 공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0: 네네.
1: 결국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리면서 공을 안재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 특히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은 결정구를 변화구를 주지 말고 강속구로 대기를 해라.
1: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의리 선수가 보면
0: 네.
1: 제구가 그 포심 페스트볼이 될 때가 있고
0: 네.
1: 슬라이더가 제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자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나
1: 네네.
0: 결정구 이제 마지막 위닝샷을 던질 때
1: 네.
0: 어때 벤치에서 코치들이 지켜보면서 포수에게 어떤 사인을 안 주나요?
1: 줄 수도 있고
0: 네.
1: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는 선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견제구를 던지지 않는 걸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왜 1루수를 견제 안 하지?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조금 불안할 네. 때. 그러면 1루 쪽에 한두 개 던지면서.
1: 그거는 투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면
0: 네.
1: 주자를 신경 쓰다 보면 제거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타자에 초집중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저 투수 출신이시라서 투수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2위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숙제를 남긴 경기라고 보고요. 네. 이효리는 이미 150km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 마무리 투수입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고요.
0: 네.
1: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네. 타자를 잡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자를 묶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요.
0: 네.
1: 그날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네. 하지만 마무리 투수가 시즌 내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이번 경험을 통해서 9회에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드디어 이제 라이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네. LG와 이제 12차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네,
1: 상대 전적이 5승 7패.
0: 네.
1: 저희가 5승.
0: 그다음에 저쪽이. 네. 그러니까 저기 그만큼 승률이 낮았다는 얘기
1: 그렇죠.
0: 아니에요. LG한테.
1: 네. 네네.
0: 자, 그러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이날은 기아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0: 네. 네,
1: 무엇보다 내일이 6이닝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준 게 가장 컸고요.
0: 네.
1: 타선도 홈런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도루와 적시타, 상대 폭투까지 활용하면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특히 6회 3점을 추가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내일의 선발로서의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다는 것이고
0: 네.
1: 다른 하나는 기아의 타선이 찬스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내일이 또 아주 믿음직스럽게 6이닝 동안 5개 피안타, 1개 4사구, 6개 탈삼진 아주 기록이 화려합니다.
1: 네네. 이날 내일은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죠.
0: 네네.
1: 92구로 6이닝을 책임을 졌고
0: 네.
1: 시즌 19번째 컬리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LG가 2회부터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0: 네.
1: 결정적인 순간마다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최다였던 164와 3분의 1 이닝을 넘어서
0: 네.
1: 이날 169와 3분의 2이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0: 네.
1: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상현, 조상우 잘 마무리했고
1: 네.
0: 그다음에 1위 선수도 약간 흔들리면서 곽도기 선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범호
1: 네.
0: 감독이.
1: 네네.
0: 어때요? 잘한 겁니까? 곽도기로 바꾼 거.
1: 네. 저는 그 교체가 이날 경기에 또 다른 승부였다고 봅니다.
0: 네.
1: 5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9회 1사 만루에서 한 병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름값이나 기존 역할보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투수를 선택한 거죠.
0: 네.
1: 곽도기가 참 정말 침착하게 잘 던져줬습니다.
0: 네, 네.
1: 신민재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투심을 스트라이크 존에서 넣어서 누킹 삼진을 잡았고
0: 네.
1: 박혜민은 커터로 중견수 뜬공을 유도를 했습니다.
0: 네네. 그 이제 기아가 곽도기 선수를 많이 지금 이희대 선수가 조금 흔들린다면은 곽도기를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희대 선수를 더 8회나 7회 쪽으로 더 내리고 곽도기 선수를 마무리로 아예 고정시키면 어떨까? 그냥 저희 생각인데.
1: 충분히 곽도기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0: 네.
1: 물론 이의리의 구위와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0: 네.
1: 다만 경기 막판에 역할보다 결과가 우선이거든요.
0: 네.
1: 이의리의 안정감을 되찾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날처럼 위기가 왔을 때 곽도기 같은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건 기아의 큰 힘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제 경기로 이제 이겼고
1: 네.
0: 어제 경기가 LG와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5회 무사 1-3루 그다음에 LG가 추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에서 그냥 복을 주셨단 말이지 한테
1: 네.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LG가 많이 유리했죠.
0: 네네.
1: 2대0으로 네. 앞서고 있었고
0: 네.
1: 5회 초 무사 1-3루라는 추가 득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경기가 노게임으로 끝나면서 기아는 패배를 면했고
0: 네.
1: LG와의 격차도 두 경기로 유지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토, 일, 월 세 경기하고 어제 못한 경기 네 경기가 운명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만이 3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 네.
0: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 결승전 얘기 짧게 좀 하죠. 네네. 네. 자, 일본하고 1차전에서 이제 지니까 뭐 실업팀한테도 지느냐 그러는데 우리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23세 이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려요. 프로야구 네. 뽑았지만 고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비판을 하던데 1차전에서 이제 그렇게 패배를 하고 과연 결승전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0: 대만전.
1: 네. 일단 먼저 선수가. 대만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날 우리 저 기아 선수가 대만전에서 박재현 선수가 결승 타점을 때렸잖아요.
0: 네.
1: 네. 0대0으로 앞선 2회 1사 만루에서 자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는데
0: 네.
1: 이 한 점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0: 네.
1: 저는 결과도 좋았지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박재현의 생각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박재현 선수가 풀베이스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띄워서 희생플라이를 주면서 3주자가 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1: 네네.
0: 이제 선취점이 됐단 말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1: 네네.
0: 정말 이승엽의 제2의 이승엽답게 기가 막힌 안타를 강습 안타 쳤단
1: 네,
0: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김도영 이번 대회 내내 타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결승전에서도 삼진을 두 번을 당했죠.
0: 네.
1: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냈습니다.
0: 네. 네
1: 1대1로 맞선 8회 2사 1-3루에서 3루 강습 안타를 때려내면서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0: 네, 네.
1: 이후 문병영의 추가 적시타로가 나오면서 한국이 네. 3대 1로 승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박재현이 금메달의 문을 열었고 김동희 금메달을 잠물쇠를 잠근 채운
0: 네.
1: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중요한 두 경기.
1: 네네.
0: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아들들이
1: 네네.
0: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재현 선수 화이팅. 김도영 선수 더더 화이팅. 이 이승엽 선수가 그 저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준결승의 8회 말에 말이죠.
1: 네네.
0: 그 홈런 역전 홈런 쳐가지고
1: 준결승전이었죠.
0: 아 그렇죠. 아, 준결승.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했는데
1: 네.
0: 그때 이승엽 선수가 역적이 되다가 네네. 홈런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도 홈런을 쳤죠.
0: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타들은 스타답게 야구 경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0: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1: 가시죠.
0: 저, 본부장님, 곱빼기로 먹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 좀 쉽시다.
1: 쉬는 날입니까?
0: 네. 네. 저, 본부장님의 한 주 쉬래요. 자, 한 주 걸르고,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차를 타고 무심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스마트폰 음악 앱을 켤 때에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 카페에 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이 되었구나.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의 창을 열었는데요. 창밖으로 밀려드는 공기가요. 여름날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웠던 열기는 자취를 감추고요. 코끝을 시원하게 만드는 서늘하고 청량한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요. 평소에 차 안에서 즐겨 듣던 신나고 빠른 팝 음악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속도와 차 안에서 듣던 음악의 소리가 엇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이어폰 볼륨을 줄이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지만 라디오도 자주 듣거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조금 더 느리고 발라드스러운 음악을 찾았습니다.

상쇼일 수도 있고요. 포크쇼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발라드와 R&B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처음엔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 라디오로 듣다가요. 라디오를 끄고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열었는데요. 가을과 관련한 가을 느낌의 발라드를 모아놓은 리스트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띕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을 감성 가득한 리스트 곡목을 쭉 훑어보고요. 마음에 들어오는 리스트 하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을 감성으로 배경음악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요. 매일같이 지나가던, 특히 출퇴근 시간 말입니다. 꽉 막힌 도로의 풍경이 답답했었는데 음악을,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마치 그런 풍경들도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음악이 가을가을 하니까요. 마음도 가을가을해져서인지요. 밖의 풍경도 가을가을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밖에 보이는 나무에도 조금씩 가을의 물이, 단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이고요. 뭐 계절이 바뀐다고 일이 확 저는 바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가을이 시작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야 됐던 일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하루의 시간이 흐르는 건 그대로인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배경이 깔리는 음악을 슬며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요. 지루하고 팍팍했던 하루의 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름의 유런한 매미소리가 잦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요, 지금은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놓으면 좋을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살다 보면요. 일상을 지나다 보면요. 눈과 코보다 귀가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계절적으로 보면 제 마음속에는 8월까지가 여름이고 9월부터 10월, 11월까지가 가을이거든요.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겨울이고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봄이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가을도 가을이 석 달이라면 3개월이라면 1개월이 지나고 있네요. 가을의 중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 가을의 변화처럼요.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에 윙윙윙 하고 요란한 매미 소리가 그렇고요. 귓가를 때리던 빗소리, 특히 장마철 소나기요. 소나기 빗소리가 그렇고요. 이러한 여름의 소리가 물러간 자리에는 서늘한 밤공기 사이에 귀뚜라미 소리가 그 공간에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처럼 자연이 건네는 소리의 결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의 버튼을 바꿔서 눌러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절이 바뀌면요. 아무래도 청각보다는 저는 시각적인 변화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가로수 나무들을 보면 이제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풍이 언제쯤 붉게 물들어가는지, 특히 관광지가 그러죠. 그리고 또 옷장의 두터운 외투를 언제 꺼내야 할지, 가을이 됐으니 제철 과일은 또 어떤 거였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을의 배경음악인 셈인 겁니다. 보통 이제 여름이 지나려고 할 때부터 풀벌레 소리가 밤에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9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은 한창이죠. 아마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던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거나 아니면 일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풀벌레 소리가 들렸을 건데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여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서는 오늘 저녁은 일부러라도 특히 밤에 풀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도심의 한복판 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집들이 모여 있는 곳들은 풀들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 아래 풀들도 있죠. 때로는 아파트 단지에 공원처럼 꾸며놓은 곳들도 이제 뭐 풀이 아니면 잡초가 그런 것들을 풀벌레가 좋아하니까요. 오늘은 한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의 소리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이죠. 조금은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요.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 여름의 끝자락. 이런 멘트 저희 많이 쓰죠. 상투적이긴 하지만 지금이 가을의 문턱을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요. 일상 속 배경음악을 새롭게 바꾸어 줄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생각나는데 그중에서 먼저 생각나는 건요. 이른 아침 창문을 열때 마주하는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름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을 열면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하고 들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일찍 잠에서 깬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맴맴맴 매미 또는 쓰라라미 소리가 들리죠.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게 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가을 아침에는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갈 준비를 다 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을 열고 아니면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와서 밖으로 딱 나설 때그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여름의 습한 공기와는 다릅니다. 상쾌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찰나의 순간이 아닐까. 소리를 표현한다면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밤에 더 많이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아침에도 가끔. 네, 일찍 일어나는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이게 가을을 맞이하면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퇴근길에요. 자동차 안이나 버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나만의 사색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폰이나 아니면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곳에 리스트를 해놓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는 좀더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요. 지금처럼 날이 선선해지고 쌀쌀해지면 보통은 좀 발라드스러운 그런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업무 하나하나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뭐 문자가 오는 알림 소리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길 상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집에 오는 길이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해가 짧아져서 창밖은 이미 캄캄하고요. 가로등 불빛만 비추는 이 시간에요. 이때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거나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고를 때요. 여름날보다는 잔잔한 노래를 좀 많이 고르실 거예요. 네, 요즘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느린 템포 노래들이요. 이땐 정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다고 하면 이어폰을 꽂고 그 음악을 틀어만나도 마음이 가을처럼 잔잔해집니다.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늦은 밤에는 그렇게 행인도 많지 않죠. 이럴 때는 뭔가 나만의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배경음악을 바꾼다는 것은요. 물론 풀벌레 소리나 가을 바람결의 소리처럼 계절이 변하면서 만나는 소리도 있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폰이나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에서 뭔가 등록을 해놓은 그런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단순히 듣는 노래 장르를 바꾸는 그 이상으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요.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마음의 속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요, 요즘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방송 듣다가 기억나시면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에이핑크 그 봄날 이 가을.

에이핑크 그 봄날 이 가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6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3층 아파트에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 이야기, 초록나무 두 그루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눠봤습니다. 밤길을 걷다가요. 문득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는 초록나무가 서 있었고요. 두 그루였습니다. 그 3층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창문과 나무의 그 거리가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네, 3층 창문만 열면 바로 눈에 보이고요. 그 나무의 머리 부분이요. 손에 닿는 그 나무에 물도 주고 말도 걸고 싶었고요. 만약에 우리 집 창문을 열었는데 한 3층 정도에서 바로 그 유리창 앞까지 초록색 나무가 자라 있다면 머리를 이렇게 쓰담거나 물을 주기도 싶고요. 때로는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그의 책에서 나무와 관련한 내용을 몇 번 말하곤 했는데요. 나무에 관한 예찬이었습니다. 헤세의 말처럼요. 나무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날 밤에 봤던 그 나무에 대한 생각이 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요즘도 지날 때마다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다른 동이죠. 네, 호수에 있는 그 3층 집 생각이 나면요. 그 노랗게 새어나오는 백열등이라고 추측되는 그 따뜻한 불빛과 초록 전나무 두 그루가 생각이 나면요. 일부러 그 근처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 보려면요. 집으로 바로 오는 지름길이 아니고 살짝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오긴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가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지났던, 자랐던 그런 시간이죠. 아파트를 분양한 지 입주자에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었던 전나무는 키가 좀 작았겠죠. 근데 15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3층의 유리창을 이제 막 넘어설 듯이 그 정도 자랐던 그런 시간 동안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나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나의 생각이나 상황은 또 얼마만큼 자랐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이죠. 13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초록초록 초나... 초록초록 초나무래요. 저도 초록초록 나무를 좋아라 합니다. 히읗. 제 프로필 이미지도 초록나무예요. 아마도 전나무 히읗히읗이지 않을까요? 가을 단풍도 예쁘지만 저는 사계절 내내 초록나무가 좋다고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너튜브에 그린 소나무님이 글을 올려주실 때 보면 프로필에 이제 나무 모양의 이미지인데 맞습니다. 전나무로 추정되는 거기에 트리만 딱 단 이미지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초록나무죠. 기억납니다. 저도요. 물론 단풍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지만 이런 화초 종류로 보면 관엽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잎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사계절 내내 푸르른. 그러면 침엽수도 그렇긴 하죠. 잎끝이 뾰족한 침엽수요. 네, 침엽수보다는 보통 잎이 넓은 그런 녹색 나무들 관엽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 관엽수 초록나무를 좋아해서 예전에 사무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에 관엽수가 있는 그런 큰 화분들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렸던가요? 안 올렸던가요? 확실히 SNS에는 올렸던 기억인데요. 만약에 기억나면 보이는 날이 할 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런 초록나무가 좋더라고요. 네,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참 좋아요. 만일 창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나무가 있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면 참 판타스틱할 것 같아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방송 듣고 창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귀뚜라미 소리 오늘 앞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요. 풀벌레 소리요. 루시님, 풀벌레 소리 올 가을 들어서 들어보셨죠? 의식하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판타스틱도 이야기하고 귀뚜라미 소리와 창을 열었을 때 그 노란 불빛을 받은 3층까지 자란 그런 전나무 초록 여기에 풀벌레 소리까지 판타스틱 하시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만약에 내가 들었던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아니면 일찍 내가 집에 들어왔다 아니면 집에 오늘 종일 있었다 그러면 밤에 한번 선선한 산보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밖으로 나오시면 가을 풀벌레 소리가 아마 가을가을 하면서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요. 요즘은 정말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밤에 길을 걷고 있으면요. 요즘 물론 살고 계시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 그 아파트에는 뭔가 이렇게 풀들이, 나무들이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을 풀벌레 소리 정말 가득하고 좋습니다.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소리나 아니면 또 차 소리 같은 거 경적 소리 안 들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릴 정도로만 볼륨을 줄이고 가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도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거의 들어가는 길이면 일부러 이런 귀뚜라미 소리 듣고 싶어서 이어폰을 빼거나 아니면 음악을 딱 줄이고 끄고 갈 때가 많습니다. 도심 속에서도요. 가로수가 있으니까 가로수 아래 보면 보통 가로수 그 나무만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경으로 다른 나무들을 낮은 풀과 비슷한 나무를 심어놓거나 아니면 흙이 있으니까 잡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밤에 길을 걷다 보면 그런 도심에서도 가끔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원처럼 꾸며놓은 정원 공간이 많거든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 내용,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 방송에 대한 사연, 댓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파트 정원에 있는 초록나무 두 그루가 창가에 가깝게 자랐다. 그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원처럼 흙이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 안에.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요.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며칠 전에도요.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늦은 밤이었는데요. 아마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한두 마리 소리가 작게 작게 울리다가 그치다가 했는데 이제는 막 여기저기에서 함께 소리가 들리니까 끊이지 않고 그 귀뚜라미 내지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늦은 밤이니까요. 주변을 지나는 차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행인들도 거의 없어서 이때다. 풀벌레 소리를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폰을 꺼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 풀벌레 소리 녹음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 버튼을 똥 하고 눌렀는데 막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 말하는 소리 들어가면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늦은 밤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소리가 없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하다가요. 그래도 차 소리가 들리면 녹음을 멈췄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아시죠? 가을밤, 늦은 밤, 풀벌레 소리 자체가 좋아서 녹음하기도 했지만요.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서 녹음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작년 이맘때 정도에도 제가 한번 풀벌레 소리를 밤에 녹음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짧게 들었거든요.
이번엔 좀더 길게 듣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한번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시게요. 하던 일 잠시 멈추실 수 있으시면 멈추시고요. 잠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감을 수 있으면요. 네, 운전하거나 내지는 직장에서 일하는데 눈을 감고 계시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조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이면 눈을 감으시고 아니면 하시던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지금은 늦가을 밤이다라고 상상 떠올려 보시면서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ASMR이네요. 들어볼게요.

귀뚜라미 소리, 귀뚜라미 ASMR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직접 녹음한 거예요, 며칠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 갈밤에 든 생각.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듣기 전에요. 귀뚜라미 소리 들으셨죠? 한 1분 30초 정도. 네, 가을밤에 제가 직접 녹음한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ASMR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마 평소에 근간에 밤에 귀뚜라미 소리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들어보셨지만, 이건 또 다른 동네에 사는 귀뚜라미하고 풀벌레잖아요. 내가 듣던 소리와 같은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들으신 분도 있겠고, 분명히 풀벌레 소리는 이제 밤에 여기저기 들렸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생각에 잠겨 있어서 풀벌레 소리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은 아, 풀벌레 소리 좋다, 가을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제가 마음에 힐링이 좀 되시라고요. 한 1분 30초 정도 들려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 15초?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풀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었고요. 여러 마리의 풀벌레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라고 하면 보통은 귀뚤귀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성어죠. 그런데 이 의성어라는 것이요. 실제로는 그 소리가 더 다양한데 이 의성어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딱그 귀뚤귀뚤만 생각나고 또 귀뚜라미 외에 다양한 풀벌레가 있을 건데 네, 거기에 갇혀 있는 소리가 귀뚤로만 갇혀 있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 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거나 조금 전에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의성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실은 귀뚜라미 소리도 귀뚤귀뚤은 정확하게는 아니죠. 네, 그와 비슷하게 흉내를 낸 표현이고요. 귀뚤귀뚤도 있지만 찌르르와 비슷한 소리도 있었고요. 여러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녹음한 아파트 단지 정원에 풀도 많아서요. 나무도 많고요. 풀벌레가 살기에 적당한 조건인가 봐요. 네, 여름에는 그 근처에 모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모기는 가끔 있긴 한데 뭐 보인다기보다는 그 앞에를 천천히 걸어가거나 벤치에 앉아서 바람 쐬고 있으면 요즘도 가끔 물더라고요. 근데 모기는 이제 거의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없어진 것 같고 그 공간과 자리를 풀벌레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밤에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요. 아파트 한편에서 보통 아파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 8동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큰 단지인데, 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텀을 두고, 정말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근처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더 가득합니다. 자연의 소리죠. 저는 밤에 잠이 안올 때요. 평소에 너튜브로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듣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빗소리, 바람소리, 풍경에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가을에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듣는데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요.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감성적이 되기 쉬운데요. 센티해질 때가 많죠. 이런 때 더구나 늦은 밤에 길을 혼자 걷다가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참 좋습니다. 참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 감정도 있겠고 감성도 들어갈 것 같아요. 또그 시기에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뭐 기분 좋았던 날 아니면 좀 속상했던 날 아니면 뭔가 우울했던 울적했던 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풀벌레 소리를 들어도요. 근데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늦은 저녁에 들을 때면 아무래도 뭔가 마음을 다독여 주는 그런 가을스러운 느낌이 들 거라는 보통은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는 참 좋습니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요. 늦은 밤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늦은 밤에 찍은 사진이나 들리는 소리나 그런 게 많네요. 제가 뭐 특별히 야행성은 아닌데, 물론 잠도 늦게 잡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출장을 가거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복귀할 때가 늦은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들도 밤에 이루어지는 밤에 본 풍경이나 상황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사람들이 감성적이 되는데 그 생각들을
원고로 표현하고 방송 중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방송의 사례도요.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본 거였잖아요. 아파트 3층, 어느 한 집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앞에 있던 3층 어느 집의 창문까지 자란 초록색 전나무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성적이고 따뜻한데요. 여기에 가을 풀벌레 소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입니다. 실제로요, 그 창문까지 전나무가 자라 있던 것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여서 지금 실제로 그 풍경과 지금 본다고 하면 멀리서 조금 전 풀벌레 소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5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이어갈게요. 아, 혹시 지난 방송 듣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난 방송, 책갈피 방송, 너튜브로 다시 보시면 제가 말했던 그 풍경, 아파트 3층까지 초록색 전나무가 다 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비친다는 그 사진도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조금 전에 들었던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떠올려 보시면서 보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튜브에 남겨주신 사연과 댓글 이어갈게요.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역시 칸도님은 감성맨이십니다. 저였다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말에서 분명 나무를 잘랐을 겁니다. 히읗 히읗. 방송 들어보니 창문 열었을 때 나무가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일 테지요. 히읗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자주 보는 게그 자연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자연인들도 거의 공통적으로 도시에서 정말 찌들어가게 살다가 이런 자연 환경에 오면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건강을 찾았다라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 자연을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마음 한편에는, 그리고 머리 기억 속에 한편으로는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시대? 석기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자연과 숲풀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DNA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자연을 떠올리거나 만나게 되면, 그런 초록나무를 만나게 되면, 풀벌레 소리를 들으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겠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요, 칸두님의 그날 밤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참 따뜻한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실제로 늦은 밤의 감성으로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그 아파트 집 주인이 부럽네요. 웃는 이모티콘. 그런데요, 정말 그집 주인이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지 궁금, 궁금. 이라고 남겨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주 방송에서 언뜻 정말 만일 이 3층에 사는 전나무 창가를 간직한 소유한 그 집주인분이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이렇게 조경 벨때 나무를 벨때 우리 집이 나무는 베지 말아요 라고 정말 말씀하셨다면, 아,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마도 보통 저는, 그리고 지금 책갈피 가족분들과 그 늦은 밤에 본 3층 아파트에서 노란 불이 새어나오고 밖으로, 그리고 밖에 초록색 나무 전나무가 창가까지 올라와 있는 풍경이 너무 좋다,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지만, 정작 막상 그 집주인은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가서 저 나무를 베어야 할 텐데 빨리, 그럴 수도 있어요. 제발 그 나무는 계속, 만약에 지금 무관심 무신경이라고 하시면 계속 무관심 무신경으로 일관하셔서 오래오래 그 나무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달 전에 저도 우리 나무 친구들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3층인데요. 저희 집 거실 앞에 바로 있는 나무 두 그루의 키가 저희 집과 같아서 나무의 머리가 눈에 보여요. 한 그루는 거실에, 또한 그루는 안방 창문으로 보이는데요.
안방에는 거의 잘 때만 있어서요. 아침 햇살에 비춰진 나뭇잎들을 볼 때가 참 예뻐요. 거실 앞에 있는 나무는 아침, 정오, 저녁, 밤까지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하는 저의 친구예요. 아침에 커튼을 열 때마다 친구야 안녕 하고 인사하고요. 하루를 지내면서 수시로 바라보는데요. 나뭇잎들이 어쩜 그리 윤기가 흐르는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황홀합니다. 나뭇잎을 쓰다듬을 수 있는 거리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몇십 센티미터 조금 더 거리가 있어서 쓰다듬을 수는 없어요. 만나고 바라보고 인사 나누니 종일 기분이 참 좋아져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은 나무 친구,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이에요. 아직은 낮에 뜨거운 햇살에 덥지만요. 참 좋은 계절이네요. 이렇게 좋은 계절 충분히 즐기시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이시길 원해요. 라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뜻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연님이 예전에 올려주신 글을 보면 이제 아파트에 사시기는 하는데 아파트 문을 열면 그 앞에 산과 관련된 풍경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의 끝부분, 뭐 끝부분이 아니어도 도심 안에서도 저희가 동산이나 산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창문을 열면 산 쪽으로 돼 있는 집들은 남향이나 동향이나 그러면 산 풍경이 보이잖아요. 세연님이 그런 공간에 계시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언뜻 부럽다.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확 트인 시야와 파란 하늘과 풍경이 보이는, 초록 풍경이 보이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산의 색깔, 컬러도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색으로도 계절을 만나실 텐데요. 그것만으로도 부러웠는데 마침 집 앞에 또 나무가 두 그루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있다고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 손이 닿는 거리보다는 조금 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창을 열면 나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상상해도 좋네요.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려식물이죠. 네, 이름 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김춘수의 꽃과 관련된 시도 있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열대어를 제가 함께한 적이 있거든요. 키운 적이 있는데 삼각플레티라고 해서 정말 조그맣고 엄지 손가락만 해서 좀 통통해요. 귀엽습니다. 뒤뚱뒤뚱뒤뚱 이렇게 헤엄치는데 다섯 마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이 빨간 녀석이구만. 그런데 제 눈에는 분명히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반려식물 그 나무에게도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지으시면요 나중에 사연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원 찬바람이 불면.

박혜원 찬바람이 불면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가수 김지연이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5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을을 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가을을 타는 걸까요? 최근에 갑자기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뒤척이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 점점점점점점점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늦게 보통 집에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그날 좀 일 정리하고 컴퓨터 켠 다음에 그리고 다음 일정과 관련된 자료 준비하다 보면 뭐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늦은 밤이 되거든요. 어떤 때는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우면 정말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정말 꾹 참고 끊을 수는 없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말자. 늦은 밤에는 너무 늦은 밤에는 마시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요. 밤에 잘 때도 좀 선선해지잖아요. 밤에 잠 안 오시면 보통 따뜻하게 우유를 마시면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도 해보시게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좋아요. 그림 같은 집이네요. 놀라는 이모티콘인가요? 아니면 멋져요 이모티콘인가요? 눈 동그랗게, 입 동그랗게 한 이모티콘이네요. 저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사 갈 수도 없고 히읗. 가을도 되었으니 작은 화분 몇 개 드려야겠어요. 그럼 화분의 초록이 나무를 대신할 수도 히읗. 화분만 사면 올해 모카 죽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도전 성공하겠습니다. 히읗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아요. 네. 물론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초록색 나무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거지만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나무는 아니더라도 뭐 회사야 일하는 직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일하는 직장도 창을 열었는데 앞에 푸른 것들이 보이면 나무든 멀리 보이든 산이든 좋지만 보통 회사는 도심권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창문 열었을 때 잿빛 건물이 보일 텐데 보통 살고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나무가 있는 경우들이 그래도 더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초록나무가 보이면 좋긴 하지만 뭐 보인다고 해도 설령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집 안에 또 작은 초록이들을 키우는 것은 저의 경우는 물도 주고 바라보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분 사면 올해 못 가고 죽인다고 하셨는데 대다수는 화분을 죽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 화초가 화분에 담긴 화초가 해를 좋아하느냐 하루 중 몇 시간 정도를 쬐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반 그늘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완전 그늘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햇살이 이제 필요하긴 하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통풍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창을 열고 바람결에 조금 잎들이 나풀거리게 해주셔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이것도 나뭇잎이 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과습입니다. 대다수의 화분에 심은 나무들이 죽은 이유는 그 나무가 물론 물을 많이 좋아하는 화초든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화초든 과습 때문에 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잎이 초록색 잎이 노랗게 변하는데 촉촉하다. 이건 과습입니다. 100%. 그런데 잎이 막 황토색으로 말라 들어간다. 이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안 줘서. 근데 대다수는 물이 지금 이미 화분 안에 흙 안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습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과다해서 잎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잎이 노랗게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리상 물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물을 또 주고 더 과습해서 노래지면 물을 또 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물을 좀 덜 주시면서 창문 열고 바람도 좀 통하게 하면 이번에는 성공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영님.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식물 테라피도 있어요. 하트 이모티콘.
식물을 가꾸고 돌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 활동을 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원예 치료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이 과정에 참여했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재밌겠네요. 저 이런 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림과 관련된 뭐 그림 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이런 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언젠가 한번 배워 만나봐야겠네요. 식물 테라피 맞죠? 제가 이 단어를, 이 고급진 단어를 경위님이 글을 올려주실 때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위에서 계속 말했던 우리가 푸른 산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집안에 초록색 화초를 들이면 평온해진다. 이게 결국 경희님이 말하는 식물 테라피인 것 같아요. 글 감사합니다.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썸네일 이미지가 가을 느낌이 한아름 담겨있네요. 이제는 초록 나무들에게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 가겠죠. 계절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과 여름이 오고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는 가을에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올해 가을엔 가을 여행도 많이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을 여행. 작년에 저도 거의 못간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여름은, 겨울은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녀야지라고 마음 먹고 하진 않는데 봄과 가을은 꼭 여행을 가서 직접 그 계절을 느끼고 싶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을이요. 올해는 말씀처럼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책갈비 너튜브를 통해서, 네, 들려주세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차 안에서 우연히 바꾼 주파수처럼, 그리고 길을 걷다가 들려오는 가을 풀벌레 소리처럼요, 일상의 틈새마다 스며드는 가을의 소리, 그런 계절에 따른 일상의 배경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했던 것도 가을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어서 두란두란 하물며 귀뚜라미 풀벌레 ASMR까지 함께 했네요. 오늘 책갈피의 마무리 곡은요, 안치환의 귀뚜라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한번 가을스럽게 만들어 보시게요.

아, 벌써 9월 30일입니다. 9월달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하지만 무엇이 아쉬움이 남을까 생각해봤더니요 좀 많이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9월 30일 오늘은 놀자.

네, 키키 404로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30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연휴가 있었잖아요. 명절 연휴에 피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내일 모레부터 다시 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쉴만하면 일하고 일할라면 쉬는. 그래 연휴가 있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삶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달력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불금이라고 하죠. 토, 일, 휴일을 보낸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삶을 일하고 뭐를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일만큼은 내 계획대로 좀 쉬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휴일이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주말에 바쁘신 분도 계시고 또뭐 365일 힘겹게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면서 어느 정도의 쉼이 될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김승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워질 때 김승기 이미키 가수가 불렀었죠. 9월 마지막인데 혹시 명절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물론 명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명절에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아, 또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애는 언제 낳을 것이냐? 학생들한테는 공부는 잘하냐? 아, 취업 준비생들, 너는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뭐 많죠? 뭐 아예 어린애들한테 너는 공부 잘하냐?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또 관심이 되게 죠. 가장 마음에 입히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분들이 핵직구라 그러죠. 말을 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라고 좋게 또 생각하면 또 좋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하게 비교를 하고 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죠. 그런 비교,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뭘 물어보고 할때 비교를 좀 안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롯이 그 당사자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과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랑하는 언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 좀 많이 먹었는데 수많은 명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좀 관심 좀 끄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가올 명절이 있습니다. 아, 연휴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죠. 개천절이고요. 그리고 또 지나면 한글날도 옵니다. 아, 기다리면 우리한테 이렇게 또 즐거움을 줍니다. 구본승입니다. 악세사리.

네, 구본성 악세사리 듣고 왔습니다. 꺼봉이라는 별명으로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 가끔 TV에 나오더니 또 활동이 뜸한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배우 겸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고한우 네가 보고 싶어지면

이정석 사랑하기에 고한우 내가 보고 파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가장 그런 발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보고 파치면인데 이게 내가 아니고 네가라고 많이 있잖아요. 예, 변화하는데 노래 자체도 내가라고 가사를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잘못 읽었나 해서 봤더니 너 할 때 내가가 맞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은 꼭 찾는 곳이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맛있는 걸 해주신 분들이 왜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야, 너 아직 멀었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이고, 통통하니 귀엽구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너 조금 이 말 들으면 정말로 심각한 단계라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음식의 생명은 기름기인데. 이번 연휴 동안에는 산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돌려놔야겠습니다. 픽싱 걸스입니다. 남은 건 뚱뚱.

그 자주 가던 치킨집 있잖아. 거기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혼자 먹긴 많더라고. 그래도 다 먹었어. 먹었더니 좀 느끼하잖아.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시켰거든. 근데 또 후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 근데 이게 맞아?

0: 생각 만든 건지 뭐.
1: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블랙홀, 이 몸이 죽고 죽어. 아, 피처링의 방수미. 방수미 명창은 전주 판소랩 담당 단장님이시죠?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국악의 대중화에 너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 한번. 아, 이런 노래라는 표현을 제가 쓰다니. 아, 이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박영두입니다.

네, 박앵두 그래요 듣고 왔습니다. 앵두걸스의 리드 보컬이죠. 앵두걸스 노래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노래입니다. 신청곡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하는 노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먼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좀 신청 겸 선곡을 했습니다. 먼저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송은채 단독으로도 활성화하지만은 그 느린 날이라고 또 듀엣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노래 말고도 귀찮아도 있고. 또 청주 가는 버스인가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일치 전주 우연일치 어쿠스틱 밴드라고 좀 치시면 나오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독특하게 싱어가 여자 싱어 단독 노래가 있고 남자 싱어 단독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어떤 날에도 여자 보컬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한다는 건참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송은채 도망가지 마요. 우연일치 그 어떤 날에도.

0: 송은채 도망가지 마요. 우연일치 그 어떤 날에도. 뭐 제가 지역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래가 좋아요. 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don't know me. 스피커. 팝팝팝 나니야.
1: You

You don't love me, speaker. 팝팝팝, 나니아 두곡 듣고 왔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9월달이 또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10월이 열리고요. 연휴가 또 다가옵니다. 지금 누가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사랑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만나도 100일 기념은 내년에 합니다. 만날 인연이 있으면 좀 빨리 만나시고요.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휴 기간에 좀 그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로 불편함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쨌든 뭐 지방에 어쨌든 소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워낙 지방 소멸 이야기들을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물론 관심을 가져야 했던 세대지만요. 그 세대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요. 오늘 들었던 노래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서로 토의를 하고 맹목적으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가 아닌 합의점을 찾는 게 과정이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좋은 사회, 여러 명의 이야기가 다양성이 통용되고 합의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고 내가 조금씩 양보도 하고 타인이 양보를 했으면 나도 좀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번 명절 때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해가 저물어 가듯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주인공이 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이벤트 새롭게 시작된 거 아시죠?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책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오늘은 놀자 보시면 팟캐스트와 라이브 방송이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논자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남길 수 있고요. 신청곡 사연 남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최근에 오늘 논자 방송에 댓글 남겨주셔도 하나하나 찾아서 성심성의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 한 달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올 10월 해피해피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요. 박진영입니다. 글루브백 피처링 개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어요. 미리 정해진 삶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20년 넘게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 조직의 요구대로 살고 정작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니어가 됩니다. 즐거움과 어려움 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삶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일상은 명료하게, 행복은 단순하게, 사랑은 가까이, 가족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보내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몸은 더워도 마음만은 시원한 느낌으로 창문을 열고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마음이신가요? 걱정이 있으시면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개입해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외면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다는 안심과 함께 따스한 햇볕 속에서 정우의 음악 한 곡의 즐거움은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싱그러운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인생은 한 폭의 드라마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의 감독도 나 자신이고, 연출의 주인공도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 슬픈 영화인가요? 밝고 찬란한 그림 같은 화폭인가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의 광장은 어느 누구도 간섭이나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들꽃 같은 인생일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의미와 가치를 갖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 상처는 크고 남의 상처는 작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상처 원근법을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갈망, 더 높은 의제가 남아있다는 생각, 뭔가 놓치고 있다는 속삭임, 이것은 삶의 불만을 나타내는 불규정적 인생이죠.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은 행복과는 멀어진다고 봐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자연의 시간은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은 내 인생의 소중한 하루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갈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진정한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자유는 서서히 줄어들고, 아무것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어느 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사랑과 욕망은 복잡한 관계이죠. 사랑이 순간적 욕망으로 변하고 인간관계는 어두워지고 삶은 힘들어지겠죠. 인간은 모두 완벽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욕망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초월하고 남을 이해하며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이 사랑의 힘이 필요하겠죠.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0: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주에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주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을 알고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고독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즐겁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살다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로듀서 양태서, 진행의 김정식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쓰시생 김양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글귀에 발길을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문득 스치는 산들바람에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전북대 가로등에서 피카소도의 발로리스의 여름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홀린 듯 찾아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우리가 알던 피카소와는 또 다른 흙을 접한 피카소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도예가 피카소의 색다른 예술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46년 여름, 피카소는 우연히 들른 남프랑스 발로리스에서 만난 마두리 공방, 그곳에서 피카소가 호기심에 만들어 본 세 점의 흙을 정성껏 구워낸 공방 주인과의 인연은 이미 세계적 거장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피카소의 위대한 도예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DSB 방송국이 제작한 김양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카더가든의 나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카소의 소재 중 여인은 그의 삶과 예술의 원동력이었으며 화풍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적토 접시에 새겨진 자클린의 옆모습은 날카롭게 우뚝 솟은 콧날과 아몬드 모양의 큰 눈은 매우 매혹적이며 이제야 자클린에서는 얼굴은 측면을 눈은 정면을 응시하듯 표현해 입체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방의 바닥에 분필로 장미를 그리며 정성껏 구애했다고 합니다. 피카소에게 도자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둥근 표면과 독특한 질감의 흙이 가진 두께감까지 입체로 확장된 또 하나의 캔버스였죠. 그 위에 붓질을 더하고 깎고 유약을 입히며 도자기 표면 자체가 그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이며 만질 수 있는 회화가 된 것입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스페인 출신 피카소에게 투우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가장 역동적인 예술 주제였습니다. 9살 때 그린 투우 그림으로 인정받았고 그 그림을 평생 간직했을 정도였죠. 투우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삶과 죽음의 찰나를 포착하고 둥근 접시는 그대로 투우장이 되었으며 우아한 투우사의 기술과 돌진하는 황소의 모습, 황소에게 창을 찌르는 결정적인 장면 등을 8개의 접시 세트에 담아냈습니다. 적재에 나랑 같이 걸을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전자의 손잡이는 동물의 뿔이 되고, 둥근 접시는 여인의 얼굴로 변신하며, 시선을 옮길 때마다 켄타우로스, 올빼미, 여인의 모습이 교차하며, 하나의 작품 안에서 수많은 시선이 공존합니다. 같은 모티브를 조금씩 다르게 변주하며 피카소의 놀라운 조형 세계를 보여줍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한올 세봄의 또한 계절이 갑니다.

네 개의 얼굴이 그려진 아즈텍 화병은 둥근 화병을 변형해 얼굴 위로 손잡이를 만들고 동그란 아랫부분에 네 개의 얼굴을 연결해 한 면의 얼굴이 바로 다음 얼굴에 눈과 중첩되게 표현함으로써 피카소 특유의 회화적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입체적 화병을 변형시켜 부엉이의 눈과 날개, 깃털과 꼬리의 강렬한 색채와 아랫부분 검은 얼굴의 이중적 시선은 스크래치 기법을 표현해 부엉이와 사람의 모습을 혼합시켰으며, 손잡이는 새의 날개이면서 사람의 팔로 표현해 완전히 탈바꿈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줍니다. 현서에 얼마나 기다려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피카소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기물에 예술적 생명을 불어넣어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스며들기를 꿈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60세가 넘어서 도예를 시작했음에도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편안하게 피카소의 작품을 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북 도립미술관을 찾아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과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경험해보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DSB 방송국이 제작한 김양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변생의 양태석, 진행의 쓸시생 김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0: 저 아이 내 것이다.
1: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0: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0: 너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1: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집에 나한테만

0: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1: 방법이 없진 않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강아지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뒷다리를 들고 깡충깡충 걷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발로 멀쩡하게 잘 걷기도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다리를 다친 것인지 아니면 발바닥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슬개골 탈구입니다. 특히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익숙한 질환인데요. 이 탈구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몇 기부터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의 증상부터 진단과 치료,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우리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림월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림월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1: 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예, 이제 10월만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도 막 생각나고 사람이 좀 센티미탈해진다고 할까요?
1: 네.
0: 원장님 그런 거 없으세요?
1: 가을을 좀 타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너무 바빠서. 나는 가을을 탈 새도 없다.
1: 네.
0: 아, 오늘도 도움 말씀 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슬개골 탈구. 일단은 워낙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정작 어디에 있는 뼈를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볼까요?
1: 그러니까 결국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가 무릎 앞쪽에 있는 작은 뼈를 슬개골이라고
0: 그러니까 무릎
1: 한다.
0: 무릎 슬자를 떴어서.
1: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냥 예. 쉽게 말해서 무릎 예. 앞쪽에 있는 뼈. 저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는
0: 네네네.
1: 저희 무릎에도 있는 그걸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결국 슬개골 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무릎뼈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넓적다리가 있잖아요.
1: 네네.
0: 넓적다리 바로 아랫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굽혔다 펼다 할 때
0: 네,
1: 저희가 대퇴골을 따라서
0: 네.
1: 작은 홈이 있습니다.
0: 네네,
1: 거기를 네네. 따라서 슬개골이 이렇게 굽혀졌다 펴졌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홈을 벗어나서 탈구가 되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슬개골이 탈구가 바깥쪽으로 되느냐, 무릎의 바깥쪽으로 되느냐, 아니면 무릎의 안쪽으로 되느냐라고 해서
0: 이렇게 있는데
1: 네,
0: 바깥쪽으로 되느냐, 이게 안쪽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1: 그걸 외측 슬개골 탈구냐, 내측 슬개골 탈구냐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1: 사실 대부분 내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90% 이상의 강아지들에 있어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를 일컬어서 보통 이제 슬개골 탈구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안쪽으로 빠지나요?
1: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에서 제자리로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한마디로 위치를 벗어나면서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슬개골 탈구다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예, 정의를 내리고 있군요. 그러면 이게 빠졌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 일단은 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0: 어머.
1: 가장 흔합니다. 그렇기
0: 그래요?
1: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잠시 동안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잘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슬개골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위치에
0: 네.
1: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잘 걷기도 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게 잠시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0: 네네.
1: 기수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게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는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거에
0: 예.
1: 따라서 아이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슬개골이 대부분 초기에는 빠졌다가 금세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0: 네네.
1: 아이가 잘 걷다가 잘 걷지 못하다가 이런 것들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산책할 때 잘 걸어요. 앞서 나갈 때 뒤에서 보면. 그래서 한 번씩 뒷다리를 이렇게 들다가 또 잘 걷다가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고 어느 땐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또 전혀 그런 증상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1: 사실은 그런 보행을 일컬어서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 스케줄이 빠졌을 때는 다리를 좀 들고 걷다가 네네네.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걷다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보행 자체를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슬개골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어떤 관절의 문제인지 디스크의 문제인지 슬개골의 문제인지를 집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1: 사실은 굉장히 증상 자체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고관절, 관절, 다른 관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인 건지는 사실은 저희가 보행 상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대부분 아이가 다리가 안 좋은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거든요.
0: 네, 네.
1: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발바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0: 아, 그러네요.
1: 아니면 정말 발바닥에 피부에 뭐 가시 같은 게 박혀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슬개골 문제인 건지 디스크 문제인 건지 고관절 문제인 건지 이 것들은 사실은 정밀하게 뭐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다리를 몇 번 들더라 해서 이거 슬개골 탈구인가라고 그냥 곧바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슬개골 탈구 이야기를 하면 소형견 또 빠지지 않고 나오더군요. 뭐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비숑 소형견에게 많이 생긴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1: 사실은 이제 포메라니안이나 푸들이나 이런 작은 소형 견종에 있어서 내측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0: 네.
1: 이건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는데요.
0: 네네.
1: 이게 사실 사람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슬개골도 굉장히 크고 홈도 굉장히 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빼려고 하더라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0: 인위적으로
1: 같은 경우에.
0: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 인위적으로 저희가 빼려고 해도 잘 네. 빠지지가 않는 슬개골 자체도 크고 슬개골을 담고 있는 고랑 자체도 굉장히
0: 구조
1: 깊어서
0: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예.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랑도 굉장히 얇고
0: 아하.
1: 슬개골은 거기에 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신체적인 특징이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소형견들이.
1: 그렇기 때문에 네. 소형견에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대형견에서 안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0: 네네네.
1: 없습니다. 그래서
0: 네.
1: 사실은 대형견이나 소형견이나 다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소형견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그 키우는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의 어떤 그 선천적인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평소 생활할 때도 좀 조심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이가 막 공놀이 좋아하고 점프하는 거 좋아하고 막 들어오면 막 앞발 들고 막 반기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겠죠?
1: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소형견에 있어서 사실은 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 홈의 모양, 그리고 근육과 힘줄이 당기는 이런 것들 방향, 구조 같은 것들이
0: 네, 네.
1: 사실은 함께 작용을 해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고랑도 얇고
0: 예.
1: 이러한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형견 슬개골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는 어린 첫 번째는 좀 유전적인 성향이나
0: 네, 네.
1: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강하고
0: 네.
1: 그 외에 이제 팔짝팔짝 뛰거나
0: 네.
1: 아니면 다리를 좀 오래 쓴다거나
0: 네,
1: 이런
0: 네.
1: 과정에서 좀 심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기수별로 이걸 나눌 수 있다. 1기부터
1: 네,
0: 4기까지
1: 네,
0: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1기부터 4기까지 이걸 판정을 하시는 걸까요?
1: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슬개골 탈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1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0: 네.
1: 있고 만약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희가 억지로 손을 가지고 슬개골 옆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슬개골 탈구 1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정상 범위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인위적으로 밀었을 때 밀리는 경우 이게 일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슬개골을 저희가 옆으로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슬개골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슬개골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 시 촉진 시 밀었을 때 빠지는 경우가 네. 일기 그리고 이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스스로 빠집니다. 스스로 빠졌다가 스스로 다시 정상으로 네. 돌아오는 경우를 슬개골 탈구 2기라고 보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 자체가 평상시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가 저희가 손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밀었을 때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슬개골 탈구 3기라고 보시면 되실 그렇군요. 것 같고 4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상적인 위치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3기하고 4기는 구분을 하는 거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도 네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네.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못 돌아오는 원인도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홈이 파져 있는 게 사실 대퇴골이라고 하는 저희가 무릎뼈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대퇴뼈 역시도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슬개골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뼈도 변형이 시작이 되는
0: 연결되어 있는 구조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겠죠?
1: 왜 그러냐면 힘줄과 다 네.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근육과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 하나만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윗뼈, 아랫뼈 같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가장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십자인대가 있어요.
0: 우리 십자인대 파열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부상당하는 게
1: 네,
0: 십자인대 파열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십자인대 손상도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슬개골이 이렇게 탈구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찰이 있겠죠.
0: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홈도 점점 얇아지게 되고 네네.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기와 4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네, 보이지는 네. 않고 네. 수술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네. 이것이 오히려 조금 더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0: 그렇군요.
1: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흔히 보호자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어디 아플 때도 그렇고 요즘 뭐가 이상했으면 무조건 이렇게 AI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네네.
0: 해당 영상도 찾아보게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막 범람합니다. 정보가 뭐 2기면 수술해야 된다, 3기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떤 게 맞는 얘긴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사실은 이런 질문을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몇 끼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3기부터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네, 것 네, 같고 네. 사실은 3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세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2기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임상 증상이 심하고 예를 들어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겠죠.
0: 네네네.
1: 다리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불편해하고 체중을 네. 지지를 잘 못하는 과정에
0: 그러니까
1: 있어서
0: 아예 딛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 2기긴 하지만.
1: 맞습니다. 네. 2기인데도 그러는 아이도 네. 있고 뭐 1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예를 들면 십자인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거나
0: 네네.
1: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기에서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0: 네네.
1: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기에서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1기라고 수술을 무조건 안 하고 3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시고 정말 십자인대 근육량 그리고 정말 관절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염증이 어느 정도로
0: 네.
1: 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네.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정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예.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1: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병원에 뭐 무릎 때문에 오신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백신을 하러 오신다든지
0: 네.
1: 사상충을 하러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인 신체 검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간단한 촉진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니면 빠진 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0: 손으로 만져보면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네, 1기인지 네. 4기인지까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초 판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 네. 건지, 십자인대가 정말 파열이 된 건지, 네, 부분 네. 파열이 된 건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어땠는지 문진도 하실 것이고
1: 네,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엑스레이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한쪽 다리가 좀 이상해 보여서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만 얘가 계속 들어요. 해서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양쪽 다리 다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다리가 3기다라고 가정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수는 정말 비슷한데 아이가 오른쪽 다리만 불편해하는 네,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수가 같다라고 해서 임상 증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네 다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어느 다리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요.
0: 네네.
1: 오른쪽 다리가 더 불편해서 어느 순간에는 오른쪽 다리를 더 안 쓰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다리에 부과해야 되는 양이 네. 이제 왼쪽 다리로 가다
0: 맞아요.
1: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 오른쪽 다리를 잘 걷고 왼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사람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임상 증상이랑 아이 상태,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수가 같다고 해서 꼭 임상 증상이 같다라고는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아까 병원 갔을 때 촉진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보호자가 집에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거 저는 사실 겁이 날 것 같긴 한데
1: 사실은
0: 괜찮을까 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슬개골이 어딘지를 저희가 보호자분들 이렇게 같이 만져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0: 병원에서
1: 같이 만져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슬개골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지만
0: 네네.
1: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아 정말 슬개골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잘 안 만져지는 경우도 많이
0: 같거든요.
1: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위에 관절염이나 있고 이러면
0: 네.
1: 이걸 잘못 밀었을 때 굉장히 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촉진이 필요한 거고 이런 정확한 촉진은 가급적이면 수의사한테 네.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0: 그러니까 보호자들은 네. 섣불리 뭐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이제 수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전에 수술하지 않고 뭐 약을 먹거나 관리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처럼 물리치료 받거나 뭐 이런 걸로 충분히 관리 차원으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겠죠?
1: 맞습니다. 슬개골 네. 살구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임상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아이가 만약 임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파행,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를 불편하는 이유가 슬개골 탈구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절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0: 네.
1: 경우에는 염증 소염제를 먹으면 금방
0: 네,
1: 좋아질
0: 네.
1: 수 있을 거고요. 근육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아이가 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체중 관리를 해주면서 적절한 운동,
0: 네.
1: 재활활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키워주면
0: 네.
1: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약으로 관리를 하고
0: 네.
1: 체중 조절이나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

0: 또한 수술적인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래 변형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고래 변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슬개골을 다시 제 위치로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를 통상적으로 네. 슬개골 탈구 사기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슬개골 탈구 사기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슬개골 탈구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뼈들까지 아. 다시 배열을 맞춰야 되는 굉장히 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술 타이밍은 잡고 수술을 해주시는 걸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보좌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네.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수술로 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 보통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교정이 완전히 슬개골 탈구가 교정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요.
1: 완치됐는데 왜 재발하느냐 이렇게. 네.
0: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슬개골이 그 대퇴 쪽에 있는 홈에 고랑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고랑이 너무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는 수술이 그 고랑을 좀 깊게 파줍니다. 네. 그래서 고랑을 좀 깊게 파주고 그 고랑 안에다 슬개골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네. 이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고 그러면 이 슬개골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처음부터 바로 핀으로 고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양쪽 성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발은 안 한다. 물론 이제 재발을 안 하게 수술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다 고지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몇 네. 년 후에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또
0: 맞습니다.
1: 예, 네.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이제 집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체중부터 줄여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0: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관절에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체중을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당연히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네. 일반적으로 있었던 관절염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운동, 산책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전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0: 아이가 이제 슬개골 탈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슬개골이 막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마다 슬개골 탈구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1: 그렇겠죠?
0: 슬개골이 나갔다 빠졌다 나갔다 빠졌다 들어왔다를 네네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다 보면 저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부작용도 훨씬 더 심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슬개골이 너무 심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1기 정도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네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몇 끼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지켜주는 게 더 좋을지 네. 아니면 운동을 자제시켜주고 빠르게 수술적인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무조건 운동이 좋다, 안 좋다라고 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네, 힘든 것 같습니다.
1: 네. 당분간은 예를 들어 이 지금 회복되는 단계니 운동은 안 됩니다라고 또 지침을 주실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도
0: 맞습니다.
1: 맞춰 따르고 일기니 이 정도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평지를 가볍게 걷는 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0: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요. 관절염이 많이 있는 경우에서 수술한 경우와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한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관절염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운동과 재활을 네. 통해서 근육량을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수 네. 있고요. 만약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수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염증 관리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이나 재활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이거는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정말 약을 복용하면서 재활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재활은 좀 미

0: 둔 채 염증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네.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강아지도 마사지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어때요, 선생님?
0: 마사지를 하는 게 네. 사실 수술 전과 후에 뭐 어쨌든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네. 것 같기는 한데 마사지를 어디 부위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술 후에 예를 들면 핀을 박아준 부위에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핀 부위에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사지를 결국 해주는 게 좋을지 안 해주는 것이 좋을지는 좀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1: 그래야겠네요.
0: 네, 좀 요즘에는
1: 오히려 네. 잘못된 마사지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나
0: 그럴 수도
1: 통증이
0: 있습니다.
1: 더 생길 수 있으니까요.
0: 네, 요즘에는 뭐 재활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런 재활 프로그램 따라 가시면서 좀 점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1: 혹시 그러면 이 한쪽 슬개골을 수술하면 반대쪽도 결국엔 수술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0: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소형견적인 네, 네. 종특이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쪽 슬개골 탈구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쪽 슬개골 탈구도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한쪽을 수술했다라고 해서 다른 쪽 다리를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게 최대한 좀 관리를 해준다.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좀 미끄럽지 않게 네. 미끄럼 방지용 패드를 놓는다거나
1: 네.
0: 아니면 높은 곳을 좀 뛰어다니지 않게
1: 네.
0: 이렇게 경사대 같은 거를 좀 놔두는 네.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반대쪽 다리를 좀 슬개골 탈구를 최대한 네.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0: 네.
1: 이제 패스텝이라고 하는 계단도 있고
0: 네.
1: 이렇게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0: 네, 네.
1: 어떤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계단 형식을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0: 경사로 자체는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1: 네,
0: 하다
1: 네.
0: 보니까 근데 계단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지 않고 잘게 좀 쪼개져 있는 높이가 높지 않은 계단과
1: 네.
0: 그 올라가는 쪽이 좀 미끄럽지 않게 네,
1: 미끄럽지 않은 소재에 그리고 폭도 좀 넓고
0: 맞습니다.
1: 경사도 급하지 않은
0: 네.
1: 안정적인 계단을
0: 저는 선호하는
1: 네,
0: 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워낙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0: 네네.
1: 어떤 덱은 경사로를 놓기도 하고 계단을 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도 유지를 해야 되다
1: 네.
0: 보니까 뭐 재활 뭐 계단 오르는 재활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막 너무 뛰거나 이러지만
1: 네.
0: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계단 오른 수술한 후에도 계단을 그렇게 천천히 오르내리는 건 나쁘진 않습니까?
0: 사실은 계단보다는
1: 네.
0: 약간의 경사로를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약간의 경사로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리를 끝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활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1: 네네.
0: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계단을 아예 못 올라가는 것 정도는
1: 네네.
0: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근육량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보호자들이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만큼 내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은 두 발로 뛰는 경우가 가장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1: 앞발을
0: 보니까
1: 들고
0: 앞발을
1: 뛰는
0: 듣고
1: 거예요.
0: 두 다리를 네. 길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가장 아이 뒷다리 건강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뒷다리만 사용하는 것을 좀 빠르게
0: 네.
1: 보호자가 막아주는 행동.
0: 그렇죠.
1: 네. 오늘은 강아지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정형외과 질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걷다가 한쪽 다리를 잠깐 들었다가 다시 걷는 모습처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행동이 슬개골 탈구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리를 든다는 이유만으로 슬개골 탈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이나 십자인대, 척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른 걸음걸이가 반복된다면 원래 슬개골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 올림월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원장 곽규만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반려동물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한 덩이. 그 얇은 만두피 속에는 여러 재료들이 담겼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처와 고단함을 품은 재료들이 꼭꼭 쌓여서 작은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희고 따숩고 보드라운 만두를 다 못 먹고 만두가 식은 달처럼 부풀어 있으면 어떨까요? 따뜻한 만두, 그리고 다 식어버린 만두. 박태건 시인의 고려인 만두라는 시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에 낮고 시린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체온을 불러모으는 시인의 목소리가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위로를 건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목요일 아침 9시에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일입니다. 이 시간은 시집 고려인 만두를 통해 소외된 삶의 가장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던 시인 박태건 시인과 함께 이야기 다룹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마을.